남기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랑하는 우리 엄마 누구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성함을 한번 남기시면서 사랑 고백 한번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한 사랑 고백 남기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함께 가실 수 있는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27번님, 3058번님, 4527번님, 4930번님, 41641번님, 사랑이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고요. 4591번님, 사랑 늘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또 3874번님께서는요, 어머님께 전화드렸더니 벌써 포도밭에 나가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이따가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일찍 전화드렸네요. 다시 한 번 더 전화드려서 꼭 그 사랑의 마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87번님 사랑하는 엄마 이유수님 아빠 유종현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1087번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2308번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출첵합니다. 어버이날 사랑하는 아빠 윤종민, 사랑하는 엄마 차미경, 그리고 새아들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삼형제를 기르셨대요. 우리 찬빈형, 또 우리 현빈 형제, 또 영빈 형제 이렇게 우리 세 아들의 이름도 함께 남겨주셨는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4923번님은요. 사랑하는 우리 염정현 여사님, 올해는 꼭 예수님 만나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름 성함을 남겨주시면서 올해는 꼭 예수님 만나시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 전해주셨는데요. 저희도 함께 염정현 여사님 우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5937번님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 오,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도 남겨주셨어요. 아드님 전도로 부산에서 양산까지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남편분께서 어머니를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양산까지 매일 모시는 것 같아요. 네, 오고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5937번님의 시어머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7027번님도 지금 사랑이라고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성함 올려주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려주시면서 정말 축복하는 한 말씀 그리고 전하고 싶은 한 말씀도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과 함께 또 카페 이용권도 선물로 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저희 엄마께 음성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살짝 좀 뻘쭘했지만 그래도 보내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엄마, 엄마의 다정함을 내가 배울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서, 닮아갈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동안 좀 숨겨왔던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날만큼은 마음속에 그동안 괜시리 못했던 그 표현들 함께 남기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행복한 가정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우리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문자 받고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코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갈 때까지 이 문자 이벤트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찬양으로 떠나는 시간 찬양 노래방
1: 바이블랜드 라이브.
0: 네, 매주 금요일 찬양 퀴즈와 찬양 라이브를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이블랜드 라이브로 함께 할게요. 오늘 함께하는 우리 짝꿍을 소개합니다.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또 이렇게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1: 그냥 금방금방 지나간 그쵸? 것 같아요.
0: 이번 주가 네. 또 유독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오늘 어버이날 맞이했는데요. 오늘 목사님은 또 어떻게 맞이하셨어요?
1: 저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0: 네.
1: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0: 네네.
1: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0: 아멘.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0: 아멘.
1: 그래서 오늘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 한번 표현해 주세요라고 문자 받고 있는데요. 2161번님, 사랑하는 엄마 김영화, 사랑하는 아빠 박기성, 늘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0: 해서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1: 네, 0720님도. 네. 저는 시부모님께 저희 사랑하시는 아버님 윤재석 씨, 어머니 김옥준 여사님, 부족함이 많은 저인데도 늘 딸처럼 아껴주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배려해주시고 베풀어주신 점에 감사드려요. 야. 그리고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0: 네. 친정 부모님께서 먼저 하늘나라 가 계셔서 우리 시부모님께 그 사랑의 마음 고백해 주셨는데 우리 0720님의 그 마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6844번님은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사랑합니다. 지금은 이 땅이 없지만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엄마 이웃은 아버지 강봉대.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0: 야,
1: 오늘 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 삶이 쩔어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0: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아까 좀 전에 나눈 찬양, 그 찬양 나갈 때까지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네. 방송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선물 받으실 후보로 함께 올려드리고, 틈틈이 문자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그 사랑의 표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도 오늘 뭐 일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0: 어떻게, 어떤 선물?
1: 뭐 저도 커피 세 잔 날리겠습니다.
0: 할렐루야.
1: 시원하게.
0: 좋습니다.
1: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좋습니다.
1: 그러면 정답과 함께 오늘 부모님께 너무 좋아요. 사랑한다고. 네. 사랑은요, 한 100번, 1000번 해도.
0: 맞아요. 표현에도 아깝지가 않고 부족한, 계속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넘치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따뜻한 마음, 훈훈한 마음 품으면서 출발해 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퀴즈가 준비되어졌는데, 먼저 몸풀기 퀴즈 드리면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대단한 퀴즈는 아닙니다. 약간 논센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한 몸풀기 퀴즈 한번 보내보시면서, 아, 이렇게 문자 참여하면 되는구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혹시 퀴즈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죠? 제가 먼저 그럼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께서 이 말을 들으면 바로 아멘 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1: 네. 아니, 며칠 전에 나온 문제 반대 문제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1: 제가 게임할 때 쓰거든요.
0: 여기서 자주 쓰죠. 근데. 네.
1: 아멘하면 요구하고 요구하면 네. 아멘하고.
0: 제가 좀 전에도 제가 썼어요. 실은 이 표현을 이 표현을 썼는데 저희 뭐 믿는 성도님들은 정말 뭐 좋고 행복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단어를 외치잖아요.
1: 그리고 그 모든 찬양은요 성가대가 네. 앉아서 찬양하고 관객들도 앉아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 부를 때는 전부 다 일어서야 됩니다.
0: 맞아요.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목사님 이 단어의 뜻이 있죠.
1: 그렇죠.
0: 어떤 뜻일까요?
1: 여호와를 찬양하라.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찬양하라. 누가 제가 이제 성가대회 세미나 가면 네. 성가대원들은 은퇴가 언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0: 오.
1: 성가대원들은 은퇴를 언제까지?
0: 네네.
1: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0: 오,
1: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0: 호흡이 끝날 때가 은퇴하는 날이다.
1: 그렇죠.
0: 네.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을 들으면 이 단어를 들으면 거의 뭐 반자동적으로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과연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단어.
0: 오,
1: 자꾸 맞아. 써야 돼요.
0: 맞아요.
1: 그전에 이제 권사님들 보면 주여 아버지 이걸 많이 썼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답답해서 부르는 건데 근데 이건 내가 부르는 거고 네.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단어.
0: 아, 맞아요. 아, 그리고 이 단어가요. 요즘에 최근에 미국 SNS에서
1: 네.
0: 이 챌린지가 엄청 유행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뭐 노래하고 있습니다면은 노래 이거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SNS 상으로 포스트를 게재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수가 이 코첼라라는 큰 음악 페스티벌에서 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노래 이거 이거 이거. 또 뭐 춤출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춤 이거 이거 이거 하면서 이게 바이럴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챌린지를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오늘 우리도 함께 외치면서 기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 유료시분의 문자로 몸풀기
0: 네,
1: 몸풀기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래서 함께 남기시면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함께 고백해 주세요. 자, 성도님들께서 이 말을 들으면 바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단어.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친절한 파리한 기세 옹기장의 찬양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몸풀기 퀴즈 정답 기다립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찬양으로 떠나는 시간 바이블랜드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님과 함께해요. 저희가 몸풀기 퀴즈 드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말을 들으면 아멘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몸풀기 퀴즈였어요.
1: 네네,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네 글자입니다.
0: 맞아요.
1: 그 사우구사님 말도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바로 아멘.
0: 아, 근데 너무 저도 네.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히 이것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오구사원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1: 구원 강사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네. 이러면
0: 아, 너무 좋았습니다.
1: 믿습니까? 이러면 딱 아멘이 나옵니다.
0: 네, 맞아요. 자, 그럼 저희 정답 발표하고 네,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쌤 오늘 몸풀기 퀴즈의 정답은요?
1: 할렐루야.
0: 아멘. 바로 할렐루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0720번님께서요. 이번 주 전도대회 복음버스 상하구 쪽 아직 버스 문자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최종 조율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마치고 9시경에 문자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해드리고요. 방송 마치기 전에 또 전도대회 저희가 이야기할 거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잘 듣고 놓치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441번 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문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1: 식사하고 가시죠 하면 꼭 아멘 나옵니다. 할렐루야.
0: 아, 여러 가지 지금 아멘 응답기가 식사하고 가시죠 하면은 주변에서

0: 하시면서 일어나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 저 예상치 못한 답변들이 있어서 참 재밌네요. 네, 그리고 우리 5799번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도 하면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 8202번님, 5975번님, 또 9737번님, 할렐루야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 우리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한번 추첨해 주실까요?
1: 여러분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네. 새싹 한 뽑아볼까요?
0: 오, 새싹 좋습니다.
1: 네. 2161님
0: 네,
1: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1: 그리고, 네. 그리고 식사하러 가시면 9441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좋습니다. 2161번님, 9441번님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하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 쫑긋하시고 이제 저희 본격적인 찬양 퀴즈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희 한음 퀴즈 준비하고 있죠.
1: 예, 네, 한음을 듣고 오늘 제가 문제로 가져온 찬송가, 네. 찬송가가 뭔지 맞추시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쉬울 네. 수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찬송과 한음 퀴즈. 목사님께서 기타로 첫 음을, 아, 오카리나로 오늘 첫 음을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음을 듣고 이 찬송가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1: 그렇죠.
0: 자,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고 해서
0: 네.
1: 그 어머니와 또 이렇게 하면 또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이제 넓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0: 네.
1: 그런 전체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찬양이거든요.
0: 좋습니다. 자, 과연 어떤 찬송가일지 자, 첫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오카리나라서 그런지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네요.
1: 그렇죠. 이 도자기로 만든 건데 제가 어제 당근을 했습니다.
0: 우리 황희수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서 오카리나를 공수해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아, 소리가 너무 청아합니다.
1: 네, 하는 반이거든요.
0: 하는 반. 길게 내드렸어요. 자, 과연 이 찬송가는 무엇일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제가 이걸 이제 구입하면서 막 갑자기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전부 다
0: 네.
1: 모든 것을 다 들고 딱 해가지고 샀어요.
0: 자, 우리 황혜수 목사님의 멘트를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힌트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1: 다 들여가지고
0: 다 들여가지고
1: 자 안에 이제 잔돈 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0: 모든 것을 다 네. 들여서
1: 다 모아가지고
0: 이렇게 했습니다.
1: 샀어요 제가.
0: 근데 목사님에 있는 목사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했어요. 자, 과연 어떤 찬송가일까요? 우리 7139번님 나의 사랑하는 책일까요?
1: 아니죠.
0: 아니죠. 아니. 우리 그래도
1: 오늘 어버이날이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좀 많이 오시는데 일단 아니죠.
0: 네, 저희가 일단은 네. 이 문자를 읽어드린다는 것은 오답이라는 사실. 자, 그리고 우리 0568번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1: 그렇죠.
0: 우리 0377번님 정답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아니에요.
1: 아니죠.
0: 네. 근데 이 와중에 정답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1: 어, 그래요?
0: 네, 여기.
1: 어, 진짜네.
0: 네, 들어왔어요. 자, 일단 우리 정말 놀라운 정답이 하나 들어왔는데 자, 일단 한 번 더 들려드려보도록 할게요.
1: 또 들어왔네요.
0: 자, 네. 한 번 더 첫 음 들려드립니다.
1: 첫 음 듣고 한 두세 개씩 들어오네요. 그쵸?
0: 그러니까 첫 음 네. 듣고 들어오고 아까 목사님의 그 힌트도 아마 듣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1: 그쵸?
0: 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네, 보내시면서 우리 4377번님께서요 60일 된 손주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4377번님 정답 보내주셨네요. 야,
1: 이 손주 봐도 이게 다 보여.
0: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 손주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는 그 마음도 있겠죠.
1: 그렇죠.
0: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총 세 분이 정답이 들어왔습니다. 세 분의 정답. 자, 하지만 계속해서 오답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닙니다. 자, 오늘 목사님
1: 두 번째
0: 문까지 예,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0: 서든에 비해서 두 번째 M은 살짝 짧네요.
1: 짧습니다. 네. 네,
0: 하지만 이 짧은 이유가 있다는
1: 파도가
0: 사실.
1: 파도가 좀 길게 칠다가 짧게 착 오는 느낌이 있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과연 이 찬송가는 무엇일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0568번님
1: 네, 1946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또 아닙니다. 네.
0: 지금 이제 정답이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다섯 분이 지금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우선 저희 빠르게 세 번째
1: 세 번째 음까지 듣고 나면은 네. 정답이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음까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네요.
1: 그렇죠. 참 신기하죠, 그죠? 네. 찬송가 그렇게 많은데
0: 그러니까요.
1: 한 세 음만 들으면 아, 이게 무슨 찬양이구나.
0: 맞아요.
1: 이 느낌이 온다니까요.
0: 자, 이 찬송가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3874님 확신합니다. 이렇게 딱 보내주시고.
0: 맞아요. 우리 8651번님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4039번님께서 오카리나의 소리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참 아름다워라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아닙니다. 자, 1946번님 7049번님 지금 정답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희 짧게 또 가사 네. 힌트 한번 드리고 우리 찬양 나누면서 정답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가사 힌트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헌금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렇네요.
1: 그렇죠.
0: 또 이 고백이 또 그런 고백일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근데 따져보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더 큰 거.
0: 더 큰 거.
1: 그러니까 주문이 있는 거 말고 네. 그것도 있는데 다 큰 거. 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0: 좋습니다. 자, 과연 이 찬송가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한 번 더 세 번째 음까지 들려주시고 저희 글로리어스 갓 영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볼게요.
1: 제가 또 은혜가 좀 있으니까 네, 네 번째 음까지.
0: 아, 좋습니다. 네 번째 음까지 들려드립니다.
1: 여기까지
0: 다 나왔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정답 예, 보내주세요.
1: 초반에 이제 오답 보내신 분들도 알면 정답으로 다시 고쳐서 맞습니다. 보내주시면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0: 네,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글로리어스 갓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찬양으로 떠나는 시간 바이블랜드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찬송가 퀴즈 드렸어요. 모세께서 네 번째 음까지 들려드렸고요. 정말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송가다라고 힌트를
1: 네,
0: 주셨어요.
1: 7782님도 어렵네요. 그런데 네. 한음 나아가다 보면은 정답이 보입니다.
0: 맞습니다.
1: 제가 이 찬양을 참 깊이 만난 거는 네. 그 하나님 은혜로 이제 미국 순방 갔을 때인데 로랜드 렌치라고 산 속에 있어요. 네, 거기서 세미나를 듣고 밤 12시에 밖에 딱 나왔거든요. 네. 하늘이 완전 별이 막 쏟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가운데 이 찬양을 제가 불렀는데 거의 한 시간을 부른 것 같아요.
0: 밤중에 숲속에서 별이 쏟아지는 그 하늘을 보면서
1: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주셨는데
0: 아멘.
1: 그 저도 그러면서 가사를 깨달은 것이
0: 네.
1: 그 뒤쪽에 이제 나오는 가사죠.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0: 드리네
1: 모두 우리는 조금 드리고 다 드린 것처럼 생생낼 때도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이 드렸다 뭐 내가 좀 낫다 이렇게 우쭐거리기도 하는데
0: 네.
1: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두 드린다.
0: 아멘.
1: 그런 의미의 찬양입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0: 네,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어요. 오늘 샬롬 목사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함께 해주셨고, 우리 6763번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입니다. 오늘 처음 보내봐요. 이렇게 하시면서 정답 들어와 주셨고, 또 8651번님도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 정답.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을 향한 오늘 사랑과 감사의 마음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라이브 찬양으로 한번 청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또 앞서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마음 담아주셨는데 오늘 지금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결단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사님 준비되셨을까요?
1: 네네.
0: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목사님의 라이브 찬양 청해드릴게요.

0: 황일서 목사님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라이브 찬양 청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찬양 고백하시니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그 숲속에 가 있는 듯한 그렇죠. 그런 기분.
1: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0: 네. 네.
1: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 한 2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 아무도 없는 그 곳에 그 공간 안에 정말 하나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개척자의 심정으로 그때 개척 1년 차입니다. 1년 차 처음 시작할 때에 네. 지금도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올일인데 쉬시죠 이러길래 나는 올일이 없다고 쉬본 적이 없다고
0: 네.
1: 왜냐하면 주께 모든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아마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문자 오는 거 보면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작은 것이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1: 그 이번 주일날 복음버스도 마찬가지예요.
0: 맞아요.
1: 그 주일에 그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친구 지인을 모시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모든 걸 드리는 거죠.
0: 네. 네.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주일입니다. 이제 정말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부산에서 해운대구, 사하구, 부산 진구 이렇게 세 구역에서 나눠서 출발하게 됩니다. 해운대구에서 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곳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되고요.
1: 사하구 출발하시는 분들은 하단역 1번 출구 12시 55분까지 도착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0: 일찍 도착하시면 버스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정차하기가 예. 어려워서 12시 55분부터 버스가 오면 바로 탑승하실 수 있도록 12시 55분까지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요. 부산 시민공원 남이문 공영주차장 분수대 쪽에 버스가 있을 거라서 그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지금 전도대회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1: 괜찮아요.
0: 그래서 지금 바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도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안내 전화 드릴 거니까요. 저 신청했다가 포기했는데 저 근데 가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전도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쌤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대형 집회 참석하고 전도 대상자를 데려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목사님?
1: 그렇죠. 평생에 남는 기억이죠. 제가 20년 전에 한번 방금 이 찬양이 남듯이
0: 네.
1: 오늘 같이 간 그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 손잡고 하늘나라 입성하는데 하나님께서
0: 아멘.
1: 수고했다. 얼마나 멋집니까?
0: 아멘.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전도 대상자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까도 올해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잖아요. 우리 부모님 손잡고 대구로 소풍 갑시다. 그런데 대구 소풍 가면은 정말 놀라운 큰 선물이 있을 거예요. 같이 갑시다 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이 전도 대회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용 준비하실 필요 없고요. 다른 거 차량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부산극동방송이 버스도 다 빌려놨고요. 선물도 다 준비해놨고요. 간식도 다 준비해놨고요. 도착하기만 하면은 정말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놀라운 복음 공연들과 복음 콘텐츠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1: 제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매 맞고 컸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버지고 말도 못 걸어봤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수련회 갔다 와서 마음이 생긴 거예요.
0: 네.
1: 그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우리 집에 갔죠. 그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0: 뭐라고요?
1: 알았다.
0: 세상에.
1: 우리는 입술을 열면 됩니다.
0: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함께 갑시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대회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티켓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도 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마음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대 김경 PD였고요.
1: 저는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였습니다.
0: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 사랑합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에 나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성세대 48번째 주 안에 사는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들은 어린이 주일을 지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이 주일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려 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요, 내일과 미래입니다. 이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기성세대는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았고 이 동역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본받았으며 그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본받는 행위들이 도미노처럼 연속되고 계속 일어났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신앙의 도미노 현상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는 작은 예수로 서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작은 예수로 서는 방법은 우리 주위에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받음으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자가 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손주들이 본받는 거룩한 개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

사도가 되라는 것은 자신의 성품이나 사역이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 하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안에서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누군가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그 배울 점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자신의 피값을 직접 지불하시고 사신 분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나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추락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 아바타가 되려면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혹 다른 사람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모습만 본받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배제한 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위에는 디모데나 에바브라티도 같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은 고사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까지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한 이들은 폭행자나 난폭자나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이들, 즉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두 명의 소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째, 그들의 신은 베라합니다.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면 옳고 그들의 배를 고프게 하면 틀린 것으로 여겼던 이들입니다. 입에 쓰면 뱉고 입에 달면 삼키는 그들의 진리는 그들의 배에 달려있는 삶이지요. 두 번째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입니다. 영광은 찬란하고 빛이 나며 부러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만 채우는 삶의 끝은 부끄러움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의 결국은 부끄러움으로 끝이 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생각은 땅에만 있습니다. 배만 채우는데 급급한 인생은 앞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집중하고 현재에만 충실한 삶을 삽니다. 하늘 한번 바라보지 않고 땅에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결국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부끄러운 영광에 이르러서는 결국 멸망으로만 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요? 우리는 무엇을 채우며 사는 삶입니까? 우리의 마침은 부끄러움일까요? 부러움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들과는 전혀 다른 소속과 신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에서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큰 신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언급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에 많은 혜택을 주는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시민권, 영원한 생명의 시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입은 옷은 하늘 시민권자들이 입을 옷에 비하면 명함도 못 꺼냅니다.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은 낡고 헤어질 로마 군인의 옷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을 알았다면, 신자의 소속을 알았다면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일을 생각할 것입니까? 배를 채우겠습니까? 하늘의 창고를 채우겠습니까? 부끄러운 영광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부러운 영광을 받을 것입니까?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본받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본받는 것인가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기웃거림 없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서 걸어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인식하고 하늘에 속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채우고 우리 인생 끝에서 멸망이 아닌 영광으로 마쳐야 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여정과 과정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지, 어느 쪽에 살고 있는지

0: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지 그들은 똑똑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믿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신앙에서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갔는지를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또한 그들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부모님을 모방하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개성과 신앙의 전수를 잘 이어가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대함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 가운데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극동방송 가족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생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부산동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4시 대흥교회에서 제47회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초장동 교회가 5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초장동 교회 2층 본당에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를 주제로 유튜버 박유의 간증과 함께 청년들과의 교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361-99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신대학교 음악과가 5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복례홀에서 고신대학교 음악과 제47회 춘계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문의전화는 051-990-223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문의전화는 051-303-99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덕천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교육국 장로님께서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3355 모여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님인 김성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3040을 뛰어넘는 3355세대 사역 매뉴얼.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 갖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자 또 관심을 쏟는 그러한 대상이 3040세대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3040세대가 아니라 3355, 33부터 55까지 세대가 우리가 가장 잘 붙잡아야 될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남녀 평균 첫 번째 결혼하는 남성 여성 연령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요즘 그냥 결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첫 번째 결혼을 강조하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기본은 일단 서른은 넘겠죠. 남성은 34살. 34살에 처음 결혼. 많이 늦어졌죠, 예전에 비하면. 그렇다면 여성은 몇 살일까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33.1세. 네, 이제 전반적으로 다 늦어졌어요. 33, 넷 만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럴 때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 33.1세에 결혼을 하고 허니문 베이비를 만든다면, 네, 만 33세에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럼 55세가 되었을 때 그 아이가 23살이 되고 대학교 졸업반이 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대 구분을 할 때 청소년기, 뭐 장년기, 노년기 얘기할 때 많이 시기가 밀려졌습니다. 요즘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대학생들도 청소년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에선 유아부, 유치부, 아동 1부, 2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이르는 그러한 교회 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라고 말할 때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3355세대입니다. 33세부터 55세까지. 특별히 요즘은 신앙생활은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올 때 보면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오고 또 교회 학교 부서에서 어른들은 장년부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11시부터 오늘 예배 10시 반부터 드리고 나서 또 인형극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부모 세대인 3355세대를 교회가 관심 갖고 지원하고 잘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1995년을 정점으로 부흥이 멈췄고 2000년 이후에는 감소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3년에 한국교회 미래를 염려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결론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앞으로의 10년이 한국교회를 살릴 골든타임이다.

이제는 하얀 곡선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가속도가 붙을 텐데 앞으로의 10년이 마지막 한국교회를 붙잡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시점으로 보자면 2013년부터 2023년이에요. 벌써 지났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한국교회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위기의 요인으로는 주력교인인 30대에서 50대 교인들의 이탈, 빠른 고령화, 다음 세대 교육부서의 감소, 헌금 감소로 인한 선교 및 재정의 위기 등등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신학교도 미달 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까지 경험하면서 그나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제가 AI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의 결론을 보자면 지금은 2026년인데 오늘은 골든타임이 지나간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 전문가들이 예고했던 1차 골든타임, 2013년부터 23년까지는 이미 종료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골든타임 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는 소멸을 향한 일방적인 쇠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2차 골든타임 또는 골든타임이 아니라 콜드타임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2차 골든타임일 수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재 상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차 골든타임의 종료와 그 결과 예측에 적중, 네, 더 소멸했어요. 한국교회가 체질을 개선할 최적의 시기가 지나갔고 그 막바지에는 팬데믹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코 교회를 출석하는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많은 교단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거나 부교역자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금보다 귀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됐습니다. 네. 새로운 국면 시작 전환점으로서의 2026년이다. 두 번째 진단하는데요. 향후 10년간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올해가 그 전환점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1차 골든타임이 예방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쇠퇴를 인정하고 인정하래요. 생존과 본질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본질이 무엇인가 가장 본질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지던 기독교인의 비율이 18%에서 20%로 약간 정체되고 올라가는 그러한 기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바닥을 다지고 적응해가는 회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소멸 시나리오 위기설, 2030 위기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4, 5년 정신 바짝 차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2030년 교세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토막 현상이 다가올 수 있다. 앞으로 5년 내다봅니다. 결국 인구 절벽과 맞물려 2050년에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지금은 20%인데 한 11% 정도 떨어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손 놓고 있고 이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되면 기독교인 인구마저 반토막이 날 것이다 예상합니다. 사실은 천주교나 불교는 더해요.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나마 개신교는 선방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기회로서의 골든타임은 지났을지 모르나 생존을 위한 투쟁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2026년은 한국교회가 단순한 위기를 넘어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된다.

올해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 예상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는 푸른 꿈 다시를 외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푸른 꿈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또 매달 한 번씩 3040 정기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3040 세대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또 교제하고 또 믿음의 격려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5월 이번 달에는 신혼부부팀을 모집하여 모임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까지 거성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고 버티셨던 우리 기존 어르신분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젊은 세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사사기 2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 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 24장까지 그 주도적인 인물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그가 110세까지 살다가 자신이 유산으로 받은 땅 딤낫 헤레스에서 장사됩니다.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애굽 땅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보낸 그 출애굽 1세대입니다. 물론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적어도 20살 미만이었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 2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출애굽을 경험하고 함께 여호수아와 그 땅에 들어갔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예배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출애굽 2세대, 어린 시절 출애굽을 경험했든지 어린 시절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세대들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3세대, 그들은 어떠했는가?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떠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이 구절에는 아멘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네. 제3세대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고 왜 알지 못했을까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간절함으로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돼요. 직접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고치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정말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삶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 정말 머리로만 성경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날마다 날마다 음식을 공급받는 그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물론 불평은 했어요. 그런데 그 불평마저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나팔소리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지식적으로도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몸을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내게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간증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과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져야 됩니다.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적어도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그 믿음은 내가 인정해요. 어머니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압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간증이 자녀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세대들도 실패했어요.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프리카 유명한 속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동네가 필요하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들, 때때마다 매년 헌신하는 선생님들, 또 교역자들, 그리고 주변에서 격려해주는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또 교회 식구들이 필요합니다. 저의 신학교 동기 중에 제주도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진 않았어요. 지금 보험 쪽으로 라이프 플래너로 워낙 뭐 해서 전국 1등도 찍고 했던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사회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넓고 또 넉살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름에 휴가에 제주도를 방문해서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가는 곳마다 마주하는 사람들을 동일한 호칭으로 불렀어요. 마을 차 타고 지나가는데 또 아는 사람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식당에 갔더니 또 늘 이용하는 식당 사장님한테 우리는 사장님하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동일한 단어를 써요. 삼촌이라고 씁니다. 삼촌. 제주도에서 삼촌. 제주도에서 삼촌이란 말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자기보다 어르신인데 친근함의 표현으로 존경함의 표현으로 삼촌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적으면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삼촌이라고 하면 다 자동적으로 삼촌으로 바꿔놨는데요. 원고에서. 네, 삼촌이라고 해요. 여러분 남녀 구분 없이 어른에 대한 호칭 제주도에서는 삼촌입니다. 어른들, 이웃집 할머니, 시장의 아주머니, 친한 선배들 다 나이가 나보다 많은 어른들을 향하여는 친근함의 표현으로 삼촌이라고 합니다.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마을에 살면 삼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제주의 품앗이 문화 속에서 서로 밭일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돕잖아요. 삼촌 도와줘. 삼촌이란 말 들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친근하게.

친근한 공동체와 유대, 최근에 또 근현대사의 또 아픔도 같이 공유하면서 삼촌이란 말은 제주도에서 참 끈끈한 이웃과 그 이웃을 넘어서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리하여 제주의 삼촌은 나와 가까운 곳에서 삶을 공유하는 모든 어른을 뜻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 제주도가 아니지만 우리 거성교회 안에서도 삼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불러볼까요? 삼촌 고마워요. 네. 네. 삼촌 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삼촌 하면은. 그러면서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잘 품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삼촌들이 많은 이 교회,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우리 거성교회만이 아닙니다. 부산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 요즘은 혼밥의 문화 속에서 혼자만 커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삼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에는 24시간 밤낮으로 릴레이 예배를 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는 500일 넘게 예배가 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도대체 무슨 일일까? 교회를 보면 한 식구가 있죠. 그리고 목회자가 있어요. 또 오른쪽 그 강대상 쪽에는 보면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2024년 말부터 2026년 오늘까지 네덜란드 캄펜의 오픈호프라고 하는 교회에서 보호받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바바얀츠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네덜란드에 거주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오래 거주하면서 뿌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망명 신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강제 추방의 위기에 처했는데 이 가족들을 캄펜의 오픈호프 교회가 품어주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앞서 2018년 헤이그의 베델교회에서도 96일 동안 예배가 쉼없이 24시간 동안 드려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는 불문법 같은 것이 있어요. 예배 중인 교회는 공권력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네. 그래서 나라나 경찰이 예배 중인 그 시간에는 교회 건물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당시에 아르메니아 출신의 타무라지안 가족이 머물며 보호를 받았고 그 당시에는 2018년에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다들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박하게 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당시 정부의 정책도 변화되어서 이들을 품고 이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난민들, 이미 오래돼 정착한 특별히 젊은 아이들 보호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1,000명의 목회자와 15,000명의 성도들이 96일 동안 돌아가면서 24시간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난민 제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난민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 내쫓는, 제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펜의 오픈호프 교회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릴레이 예배가 2024년 11월부터 오늘까지 500일 넘게 계속 24시간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들이 많은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고 또한 예배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이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355 사람들이 몰려드는 자리, 3355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

0: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 특별히 3, 4, 5 세대들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말씀인데 말씀이 경쾌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문 책자에 나오는 어린이 기도를 함께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날이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차가 쌩쌩 다니는 큰 길 건널목 앞에서 무서워할 때, 내가 받아쓰기에서 실수했을 때, 내가 친구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그리고 내가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당신은 제가 걸어갈 때 저의 발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날이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저를 도우십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도록.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불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까르르 웃으며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한켠이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아이들을 멀리하려 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불러 품에 안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셨지요. 우리 곁에 있는

0: 아이들, 그 아이들은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아이들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눈길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1: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항서교회 나재찬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얼마 전에 어느 예배에 참석했다가 참 눈물겨운 평신도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1: 네, 어떤 분의 이야기였길래 그토록 마음에 깊이 남으셨죠?
0: 지금은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고등학생 시절에 이른바 질풍노도의 시기를 아주 혹독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싸움도 많이 하고 경찰서를 들락거리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요.
1: 아이고, 부모님, 참 어머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아들인 자기를 대신해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는 어머니를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까 나를 잡아가고 우리 아들은 제발 풀어달라며 경찰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경찰에게 매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그 순간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고요.
1: 아이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처절하고도 거룩한 사랑이 방황하던 아들의 영혼을 단숨에 돌려세운 거네요.
0: 그렇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눈에 눈물 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그 성도님은 어머니가 평생 눈물로 믿으시던 그 주님을 아주 깊이 찾고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독학으로 배운 유창한 중국어로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중국어 부 예배를 섬기면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1: 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희생과 눈물을 통로 삼아서 자녀에게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신 거네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부모님의 맹목적인 사랑을 떠올리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오거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 간증을 떠올려 보면서 저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더 선명하고 깊이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1: 네, 참 아름다운 다짐과 소망입니다. 부모의 그 다음 없는 내리 사랑이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내리 은혜로 뻗어가는 가정이라면 그곳이 바로 작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0: 네. 부모의 눈물 어린 내리 사랑이 자녀를 살리는 내리